사람을 삼아가는 나간의 질문이야 질문 나 worry worry worry worry 전이야 나 밥이야 와 사리 원한다